0: 싸배열이 얻는 게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.
1: 허무왕이 허허웃고 이 앞만 그런데도 이 실정 불치가야 화합은 남기 앉아 깍깍 도락도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과 부를 유인하고 이 손이 깍깍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도를 들어 날리울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고.